0: Where are you from?
1: England.
0: Hey, do you like K-pop?
2: Yes.
3: 초반에는 그냥 BTS, 블랙핑크 그냥 엄청 유명한 분들만 아시고 아시는 분들도 그냥 몇몇 분밖에 안 계셨는데 요즘에는 누구 좋아해하면은 저도 생소한 되게 신인 아이돌 그룹부터 되게 다양한 레인지의 범위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4: Tucked into a basement in Hongdae, one of Seoul's most frenetic neighborhoods, Real K-pop Dance Studio offers something videos on the internet cannot. An hour and a half with the people who actually do this for a living.
0: The voice?
5: Oh.
0: You know Boy Next Door?
5: Mm-hmm.
0: Uh-huh. I'm the backup dancer for Boy Next Door.
3: 애초에 본 고장인 곳에서 더 배우고 싶어하는 마음이 제일 큰 것 같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무언가를 해야 더 가능 외국 자기가 아이돌이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어쨌든 여기 와서 하고 싶어 하는 게 제일 큰 것 같습니다.
0: Today we're gonna learn 2.0 from BTS.
4: Here, professionals who performed with K-pop stars teach trending moves to anyone who walks through the door. No experience required. No Korean fluency necessary.
6: 외국인들만을 위한 K-pop 댄스 클래스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 두 명 데리고 저희가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거의 큰 단체는 기본 몇십 명씩 들어오기도 하고.
4: Critics often cite K-pop group BTS as the group that carried K-pop from a regional phenomenon to a global one. From as early as 2013, they bypassed traditional media entirely, building their audience directly through YouTube, fan-translated content, and constant digital communication.
7: 한류도 여기서 발생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류가 요구하는 거는 뭐냐면 글로벌 사회에서 인정받는 게 한류잖아요, 어떻게 보면.
4: Hallyu, or the Korean Wave, has become one of the most powerful cultural brands on the planet. Almost a third of tourists have said Hallyu content was the primary reason they came.
6: 이유이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기억하게 된 시점이 뭐 한국의 전통적인 문화를 안다기보다는 현대적인 K-pop이나 K-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됐고요.
4: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K-pop has topped the list of global associations with Korea for 7 consecutive years.
7: 한국 문화가 한국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좀 주목받는 데는 잘 만든 지점과 그다음에 전 세계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잘 던진 지점들.
4: According to government surveys, other big draws are food, fashion and beauty.
7: K-콘텐츠에서 K-컬처로 바뀌어나가는 그 어떤 변곡점에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컬처로 들어가면 이제 뭐 음식서부터 그 다음에 뭐 뷰티 관련된 것들이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괄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측면으로 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관심 자체가 콘텐츠에만 있었던 거에서 이제는 문화적인 저변까지 이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4: And among those drawn to visit the country, some have decided to stay.
8: Vos voix, elles vont trop bien ensemble.
4: Tonight, 24-year-old Meeve Durant will perform at her first live concert in Seoul. She will be part of this year's Incheon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9: Merci.
10: Merci.
11: Ils chantent bien.
8: Bah, c'est les Coréens, la comédie musicale à la coréenne.
12: I did a musical theater for 3 years in Paris. And then after I did different musical in Paris, I even went on tour in Morocco.
13: Yes. Oh, she told me first you and then me with you. So, okay, we can try.
12: Tonight I'm gonna do 3 solos and 2 duos. I hope I can show them that they did good trusting me.

0: South Korea in search of work. Today, more than 100,000 Koryo Saram live in Korea.
1: 아, 이거는 시래기 작물이거든요. 곱거든요. 그래, 우리는 시래기 작물이요. 시래기를 엮고 하니까.
2: 저 신조예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어 들어왔습니다. 한국어 와서 한 지 이제 25년 됐습니다.
1: 그러니까 이분들이 목요일마다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가 마신 거 해먹이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0: 2001, Shin dedicated herself to building the Koryo Village Community Center from ground up.
1: 아, 옛날에 우리가 어린이집이 있었거든요. 아래 이게. 근데 어린이집 애들이 한국 어린이집 다 나가고 어린이 애들이 줄어든 거요. 어린이 그런 거 돌봄 센터 하나 만들어 보자. 우리를 움직인 나이 때 해줘요 하더라고.
0: The center now offers a slew of elderly activities, legal advice, medical care, child care, and even language support.
2: Taxi poilida, was the beer the Venice like this catch a boy? Is it good to 한국 문화도 잘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그러고 살다 보니까 야, 한국인 진짜 살기 코리안들 우리 민족이 살기 좋구나. 왜? 여기는 이렇게 돌아봐도 저렇게 돌아봐도 얼굴이 다 똑같으니까 누가 우리를 무시 안 해요.
0: In 1999, South Korea passed the Overseas Koreans Act, making it easier for ethnic Koreans living abroad to visit, work, and stay in the country for extended periods. However, eligibility was limited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after the country's establishment in 1948, leaving many Goryeo Saram excluded.
3: 우리 고향이 없어요. 우즈베크에서도 우리는 외국분이에요. 한국에서 와서도 우리 외국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마음 좀 아플 것 같아요.
0: The Overseas Koreans Act was revised in 2004 after a court ruling found parts of it unconstitutional. The changes extended eligibility to descendants of Koreans who had emigrated before 1948, including many Koryo Saram. But the right to stay and to work in South Korea is not guaranteed, even for those who are ethnically Korean. The act is linked to two key visas, the H-2, which allows overseas Koreans to work temporarily in South Korea, and the F-4, which grants long-term residency.
3: H-2는 3년 지나고 다시 자기 나라 갔다 오고 새로 비자를 받아야 돼요. F4는 3년마다 계속 연장될 수 있어요.
0: Though they are ethnically Korean, South Korea considers the Koryo Saram as part of its foreign population unless they obtain citizenship.
1: 우리 민족이는 자기 이름 있는 나라에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 아니 난 어떡하나 여기서 살아서 국적도 받고 한국에서 남아 살아야 되겠다 큰 마음 먹고 살았습니다. 한국말 잘해요? 여기서 공부했어? 여섯 개 나라에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이투르키스탄 빼고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0: Shin Jo-ya herself managed to attain South Korean citizenship in 2016. But this is still uncommon.
1: 지금 우리 코리안들이 90% 넘어 다 그서원이에요. 우리도 여기서 국적 받고 한일을 살겠다고 애들 다 여기 데리고 왔잖아요.
0: Clara currently holds an F4 visa, but hopes to become a permanent resident and eventually a citizen here. However, the minimum salary needed to qualify for permanent residency is 52 million won a year. Yet many Koryo Saram work in lower paid sectors and may struggle to meet the income threshold.
3: 이런 월급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쉽게 만들어줘도 한국으로 시험 5단계로 받으면 그 70% 좀 줄였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래서 먼저 연주권 쉽게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4: 근데 외관상으로 볼 때는 비슷하고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실질적인 일에서 부딪혔을 때 주거, 환경, 학교생활, 그러니까 아직까지 한국에서 대한민국인으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외관상으로는 우리도 기대를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인 일에 접근했을 때는 외국인 이방인으로 봐지게 되는 겁니다.
3: 우리 고향이 찾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
5: 한국인들이 소위 이제 뭐 프랑스나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 온 뭐 프랑스 회화 강사나 영어 회화 강사한테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런 백인 그 외국인 노동자한테는 막대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경제 뭐 규모가 좀 적고 피부가 좀 검고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네, 우리보다 뭐 그러네, 이렇게 하면서 무시하는 경향이 사실 많잖아요. 이게 사실 인종자본주의입니다, 이거. 네, 그래서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차별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다.
0: This phenomenon has also been called co-ethnic hierarchization, a term used to describe how ethnic Koreans returning from less developed countries face discrimination and lower social status than those returning from wealthier ones despite sharing the same bloodline.
5: 단순히 인종 그 이제 얼굴 색깔이 다르다는 이유 그걸로만 그렇게 보지는 않고 네, 자본이 같이 섞여서 이렇게 굉장히 차별적으로 대우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0: The same logic also applies to migrant workers. 2 years after it was founded, the Earthian Station's mission shifted abruptly from education center to emergency shelter.
6: 제가 그 2022년도에 국회에서 2023년 국회에서 저희가 사진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노동자들이 가져온 휴대전화에 찍어온 자기 그 숙소 환경에 대한 사진들 중에 일부가 좀 남아 있는 걸.
0: In 2025, the UN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raised concerns about South Korea's treatment of migrant workers, citing concerns about discrimination and inadequate protections.
6: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이제 가건물 세우고 사는데 그 냉뭐 지금 에어컨이 있긴 하지만 고장나서 작동하지 않고 너무 힘들고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을 호소했었습니다.
0: For years, official guidelines have permitted employers to house workers in greenhouses and containers and to deduct up to 20% of their wages for the privilege.
5: 영세 사업주에게 고용된 이주 노동자들은 굉장히 열악하다. 그리고 경제 산업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 전체를 떠받들고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이나 환경에서 굉장히 열악한 지금 지위에 놓여 있다.
0: After a worker was found dead in an unheated greenhouse in 2020, the government stopped issuing new employment permits to employers who use such accommodations. A Supreme Court ruling in January 2026 found the government liable for the worker's death, prompting renewed calls for stronger oversight. Still, activists say more protections are needed.
5: 계약 기간 내에는 사업장을 이동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고용주가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0: workers are not allowed to quit and find another employer, else they face deportation.
5: 결론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제도의 취지가 내국인 고용주 위주로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나마 좀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요, 1년 단위로 바꿔서요, 1년 동안 그 사업주랑 계약을 해서 일을 해보고 여러 가지 뭐 노동 조건이랄지 사업주가 지원하는 여러 가지 그 상황이랄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0: But as migration becomes inevitable for a country with a declining population, will the younger generation be welcoming of foreigners?
7: But Myanmar is ramping up disaster preparedness efforts more than a year after a devastating earthquake in Mandalay killed more than 3,800 people. It's especially becoming more important as parts of the country have continued to experience tremors. And a crucial step is building inspections. And the full story on your next Asia First.
8: There's a river in here?
9: No other country can let you see the bottom of a river.
8: And what was around the bend?
10: It actually swerved 30 degrees to the right.
8: What's natural becomes surprising.
11: First time I see
10: First time, right?
11: Clean water.
10: Yes.
8: Our rivers were once open waterways used for hard work and tough living.
12: The river's location made it ideal for traders to moor their vessels under houses.
13: And as the population grew, the rivers became dirtier.
14: Sometimes you will find dead body.
15: Whatever you do, drop straight into the water.
8: A source of stories about predators and prisoners, of life and death, and brave endeavors. Now, the rivers are hard to find.
9: The source of the Singapore River is actually further west.
8: Take a ride back to the life and stories of our lost rivers. 23rd June, Tuesday, on CNA.